0: 소다유지 대사유바 대중 록디아 슬기자의 아가지질라
1: 시이다가 아지 나야 시바지
0: 아슨 나갈리 마누아 나가누아 시아이 아슬보 아우시아이 비알리바 엔바이로먼 바이오다이버시티 금능아 아슬 와즈가유지 실마기질라
1: 아야 단네 아슨 아주부터바지 능타까리바 아이가 메다당 아즈고과지 우야가 나당 빌라라 노 나당
0: 하니죠

이봐야 아가시바니 무국중 아스녹든당 리디움 아방 투쿠아쿠 미네츠메라 동바든 아우 지글럼 근스농 뜨즈거 자네 이봐 스농농 근드너 틀록 안나농이 실레마키바 앙아시츠 임라르 아스녹 아작 창라드마 앙아차 무즈무바 틀록 야시가바 아서파 틀록농이 그나든바 앙아디 무즈무바 근 크리스타 슬렌 타나부바 니 그치 이약츠 다스무바 이수 당이 아니양 비즈부바 이수 위터티 아차 아스누키 이듬 근듬야 카근 카다 파녹누이 앙아데

0: 제가 당 아시다스 내디
1: 오호호 디비 다시다 tuberculosis 야 어당 다시다 담마종 안 한도 나야
0: 어허
1: 아슬 얘기 아이가 당사 도걸 사가 노아스노기 약다 야라방라 아종얼다 닥터드 미아시나
0: 어허
1: 닥터드 미 아가즈바 무즈든 글미안 노아스노기 이드 미아마랑 당라방라 아종스기 종스라방라 당아리 든 당얼다나 해
0: 으흠
1: result 야 다스 아가즈바 노아스노기 아망얼다 조다 너네들 뭐든 라방라 라스송야 디비 다시다 아담마 강아당 다종 야마야 아스노 아종즈 다스르 해 라스송야 마마즈 노멀로 아줌바자기 디비 다시다 지 아종을 강아당 다종 다스르 다스노 쿠마 다스라방라 라스송야 그람카 아스르보츠 리터카 아스르보 마마즈 노글라나스르 덴남 에멜나 아지 미옥터버 멀로즈 아스라지 부즈실럼 노 카가마 물루자지
0: 오,
1: 나
0: 스바
1: 테데시자게
0: 부르자야.
1: 카 부즈스 노
0: 응.
1: 카 카가마라 물루즈
0: 오.
1: 이바지 안노고 노 아슴벤 아점즈 아스라 노 담버리아 점즈 이바야 노 니모니아기 샹아르 마다마가 단업즈 다스 아노지 디비아기 당마스 사가 니모니아 당 땅오마스시데 나 딤디마 랑스 더버버 노 딤마담바 이데 마마도 아기 시랑을 더 맞던 마야 강한 한때 좀 다스
0: 오호 하우나 스라니아가 승낭데 아스마 아기 시랑을 드며 그치구마 야리찔라 아지아무듯 나루야
1: 오 하우 아스마자 다시 다 담아 정하고 야 아스마기 시랑을 더미야 더 성만즈 디마더 말 아노지 이발라송 승라송 뜨장야 아스마나 마마즈 노멀로 아노샤지마 이바제 강하다 아치마 아카머 아스마게 간시바 당 오면서 시듯 디마던 바지 아치마 그말 아노 승라승 들로노 뜨장 뜨겁도나 뜨장 딜라딜레르시디 이바 뜨겁도 인덕스 아스르메노사즈 아스르 위니가르메데르시디 위니가 이바도 에멜 노랑가스르메츠 이바 노지멜로즈 아스르보모콘닥스즈 신속즈 아스르니나모지즈 다사적가 사든비옥터벌 보들 덤브라카노 아유즈 라지나 이바지 스폰 카마스라 안나 아노 미티다스 바도나 피노크릭 다스노기 큰 짐비르나도나 앙아즈카 이바 미티도 메튼즈커 스든지 미옥터벌 느콘스즈나 해 무샤방라 당 옙드냐오잖아사 이바지 아줌즈 아스리바지 아줌바기 간시바지 아줌마금닥스 아노 아모이마오즈 당오마사시듯 팀디말리바도 이바도게 성지마금 닥스 다지 아스마기 샹아담 아담마
0: 오나
1: 강아담 다종
0: 오츠방라이 또 보고 너 종스 무능 사바노아 야 리자나
1: 이바자 강아담 야리어 다스르디
0: 지금 뭐 아스라
1: 송라송야 종즈 무능 사바노다 디아리 드루디바 아가즈바 종즈 갈리르다 부시드 드라지나 이바야기 더마노 샨나 알리바담 아스노야 더방가스가나 드송만스가 아스노 더마노 샨나 아슨 더마 딤딤 닥츠바 아이가 레르다스야 다스노 이듬지 우닥츠즈노 야리어 이바야기 더 시당노 리닥츠 아서 존즈 메노 사바노 야리어 다스 성라송 뜨장지 메노 사즈 나 아서 츠 미스라 마마즈노 이노거 이바지 존즈 존종아 메노 사드 바드복노 딤딤 말리바 이바지 시닥 금닥스 이바지 짐라봉라 아스노기 짐츠마로노 다이지션 다저나 다스 너 이바지 시다다 감닥스 다스 이바야 다르노 아스 뜨뽕노 팀팀 아독당 이바야기 미음듬 사마닥스 그건 나스 녹 종즈가 제 미음알리나 아노 가르보시 아저 농아 무슬 종즈가 아제다 미음 그마라스 녹 강당 팀마드머 아노 지당지 이바야기 사마닥스 다스 이바야기 아노 뜨뽕노 알리바 다르노 알리바 무슨듬 사마닥스 아스 뜨뽕노 팀팀 아스 이바자게 아노 뜨보고 닥스나 이드마 장노 지발라송 야기 야리 다스 노
0: 다중아
1: 아노 이바야 캡솔리어 정도나 캡솔 라송 캡솔리어야 다스 노 이바지 암시바이 다종바 다스 노 라송 프레시 아랑 강아종을 암시자고 사가 아스 노 이바지 시닥 마스터방 아노 라송 캡솔스 안노고노 아스마제노 이바자기 뜨보 모양 오시바 마스터방라 뜨보고 닥스바지 종아 독스 오다 강아